0: 오늘 오늘 오늘 정말 정말 정말 양말의 양코코 소원과 희망 양말과 쌈바를 맞춰 환영 오늘 하늘이 와자
1: 어미님의 찬양이
0: 양민 바깥이야 나 와이프 수어 누구가 약속 봐 내 친인은